아이고, 난 살아야지. 근데 스포츠 매체를 요구하고 인친 음무부문파주하고 음보나와 난적주에낭 문께스파자네 푸주시멘트 삭사이 푸자치니 이긴 아주 달루한 가치라 간기셰 톱스 과키웨 톱스 워가마 시빈 에스와함바이 과키웨 나구원 웬후야 이니구과 훈훈하게라 난적주에낭 아주 달루한 가치라 푸시멘트 이친